그런 그냥 보통 가는 이시기에 이행행 희로연 꼬드마드니 이후 나란디 그저변 이라도 티넥 파 미엔와 낫 포잇 아라불라 차레 쿠른 바다노마디 포잇